0: 있어요. 지티까 버려라.
1: 계속 아만 잘라고.
0: 뭘 보소?
1: 보시.
0: 누가 너요?
1: 너해.
0: 말안 하죠?
1: 아지 맞았어.
0: 예. 그래서 왜 아마 하나 세우이나? 내일 보니 아기 세월 보나 리나다우.
1: 아지.
0: 그래서 아지요? 리나 왜 이렇게 졸다 오네?